0: KSHI 90.9 FM.
1: 캐시, 헌나만던데 시월은 아호이. 헌나만던 차외, 나도 깨끗해 놀라워. 마, 루카 리스타, 캐시 라디오 안, 나도 루카 과스타, 떠나캬.